0: 주 미소리로 키워 돌래니로 러워 미팅고
1: 저와 나는 저와
0: 아빠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
1: 저와
2: 나는 저와 아빠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직 원이 컴 미오 레이요 아